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간 5월 6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문지인 필리핀에서 테오도로 국방장관과 회담했습니다. 일본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함에 따라 중고 호위함 등의 조기 이전을 위해 방위 당국 간의 워킹그룹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회담은 5일 밤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약 1시간 동안 열려 고이즈미 방위상은 국제정세가 복잡화하고 긴박화하는 가운데 양국의 연대가 한층 중요해지고 있어 책임을 함께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중국을 의식해 힘과 위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것을 재차

0: 확인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또 일본이 지난달 방위장비 이전 3원 칙의 운용 지침을 개정해 이른바 5유형을 철폐하고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테오도로 국방장관이 지지와 기대를 표명하고 두 사람은 방위장비와 기술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이 관심을 보이는 해상자위대의 중고 아부쿠마형 호위함과 TC-90 연습기 등의 조기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 방위당국 간의 워킹그룹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회담 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자들에게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향후 구체적 협력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연대를 한층 강화해 갈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위장비 이전에 대해 5유형의 철폐가 동지국과의 연대를 기피하고 정책 가속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필리핀 해군의 능력 향상과 상호 운용성 향상, 장래의 유지 정비 기반 강화라는 관점에서 지역의 억지력과 대체력 향상에 기여하는 이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워킹그룹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1: 말레이시아 경찰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특수사기의 거점 등을 적발해 일본인 5명을 포함한 2,200여 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일본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특수사기에 관여했다며 적발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5일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진 기자회견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특수사기의 거점 등을 적발해 사기에 관여한 혐의로 모두 2,251명을 구속했습니다. 1월 하순부터 2월 상순까지 실시한 적발 가운데 구속된 430명 중 270명이 외국인으로 중국인이나 인도네시아인 등에다 5명의 일본인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 조직은 주택이나 상업 빌딩 외에 사기 거점인 것을 숨기고 개축된 건물 등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나 미얀마 등에서도 일본인을 포함한 많은 외국인이 특수사기에 관여했다며 적발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 각국이 단속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0: 미국이 페르시아만 내 선박을 유도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키는 활동을 시작한 데 이란이 반발하는 가운데 미국의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휴전은 유지되고 있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UAE, 아랍에미리트는 전날에 이어 5일에도 이란이 미사일 등으로 공격했다고 밝혀 사태의 긴박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4일 페르시아만 내의 선박을 유도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키는 프로젝트 프리덤의 제1탄으로서 미국 선적 상선 두 척이 해협 통과에 성공했다고 발표하고 이란 측의 소형 선박 6척을 군 헬기 공격으로 침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란 국영 매체는 4일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 부근을 항행하는 미 구축함에 위협 사격을 가했다고 전하는 등 정세가 긴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헤그세스 장관은 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미국 측을 공격하고 미국도 이란 측을 공격했는데 휴전이 끝난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휴전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필요한 때는 언제든지 전투를 재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혁명수비대 해군은 5일 SNS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한 유일한 안전한 루트는 이란이 지정한 항로뿐이며 항로를 이탈하는 것은 위험하고 단호한 조치를 밟게 될 것이라고 미국 측을 견제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UAE,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4일에 이어 5일에도 이란으로부터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무인기의 공격을 받아 요격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중앙사령부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며칠 이란은 UAE에 대한 미사일이나 무인기에 의한 어떠한 공격도 하지 않았다며 UAE에 대한 공격을 부인했습니다. 지난달 초에 이란과 미국이 휴전에 합의한 이후 전투는 진정화됐었던 만큼 사태의 긴박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페르시아만의 선박을 유도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키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잠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이란 대표단과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혀 긴장 완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SNS에서 페르시아만 내 선박을 유도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키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잠시 중단하고 합의에 달해 서명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단 이유에 대해서는 이란 대표와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이란과의 협의를 중재하는 파키스탄과 다른 나라들로부터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봉쇄 조치는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1: 대서양에 정박하고 있는 크루즈선에서 한타 바이러스의 집단 감염이 의심되는 문제와 관련해 WHO 세계보건기구는 밀접 접촉자들 사이에서 사람 간 감염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사람 간의 감염은 드물어 공중보건 우려는 낮다고 했습니다. 승객 승무원 약 150명을 태우고 대서양에 정박하고 있는 크루즈선에서 한타 바이러스의 집단 감염이 의심되는 문제와 관련해 WHO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감염 의심이 있는 사람이 1명 늘어 이미 감염이 확인된 사람과 합해 7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잠복 기간을 고려하면 배를 타기 전이나 배가 기항한 섬에서 야생동물 등으로부터 감염됐을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부부 등 밀접 접촉자들 사이에서 사람 간의 감염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타 바이러스는 보통 쥐 등의 설치류에 배설물과 접촉해 감염되는데 사람 간의 감염은 드물다며 공중보건에 대한 우려는 낮다고 합니다. 또 크루즈 운항회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망한 사람은 네덜란드인 부부와 독일인 승객 모두 3명입니다. 이 크루즈선에 대해 스페인 보건당국은 5일 크루즈선을 대서양의 카나리아 제도에서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이재욱, 이홍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0과 물건의 가격을 묻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 내용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친구 아야카와 함께 가전제품점에 왔습니다. 목적은 헤어드라이어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0: 그럼 제1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닥상ありますね.
3: すごいでしょ? これはサラサラ ヘア. これはツヤが出る タイプ.
2: へえ。 いくらですか?
3: セールって書いてある。 聞いてみよう。
2: すみません。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4: 9900円です。
2: え? 高すぎま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탐은 매장에 놓여있는 헤어드라이어의 종류가 많은 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2: 닥상ありますね.
0: 많이 있네요.
1: 아야카가 말합니다.
3: すごいでしょ?
0: 대단하지?
1: 그리고 여러 가지 타입의 헤어드라이어를 알려줍니다.
3: これはサラサラヘア.
0: 이건 머릿결을 찰랑찰랑하게 해.
3: 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
0: 이건 윤기가 나는 타입.
1: 탐이 물었습니다.
2: いくらですか?
0: 얼마예요?
1: 아야카가 값을 보니 빨간 글씨로 세일이라고만 쓰여 있습니다.
3: 세일って書いてある.
0: 세일이라고 쓰여 있네.
3: 聞いてみよう.
0: 물어보자.
1: 탐이 점원에게 말을 겁니다.
2: すみません.
0: 저기요.
2: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이 헤어 드라이어는 얼마예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4: 9900엔です.
0: 9900엔이에요.
1: 놀란 탐은
2: 高すぎます.
0: 너무 비싸요.
1: 탐은 헤어드라이어 가격을 물어볼 수는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예산을 초과한 모양이네요.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 헤어드라이어는 얼마예요?
2: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이걸 배우면 물건 값을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この는
0: 이,
5: 드라이어는
0: 헤어드라이어입니다. 그 뒤에
5: 와는
0: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이고요.
5: 이くら는
0: 얼마라는 뜻의 의문사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값을 물을 때는 얼마예요?
5: 이くらですか?
0: 라는 표현을 씁니다.
1: 물건을 가리키면서 이くらですか? 라고 물어보면 되는군요.
0: 네, 그렇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이것, 그것, 저것,
5: 고래, 소래, 아래를
0: 사용해서
5: 고래와 이くらですか?
0: 이것은 얼마예요? 라고 할 수도 있죠. 물건의 이름을 말할 경우에는
5: 고래, 소래, 아래를 この, その, あの로
0: 바꿔서 물건 이름 앞에 붙이면 됩니다.
1: 중요 표현처럼 이 헤어드라이어는 얼마예요?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가 되는군요.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5: いくらですか?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그럼 가게에서 물건 값을 묻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스미마센.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4: 8700円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6: 스미마센.
1: 저기요.
6: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1: 이 밥솥은 얼마예요?
5: 炊飯器는
0: 밥솥입니다.
4: 8,700엔 です.
1: 8,700엔이에요.
0: 그럼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いくら ですか?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すみません。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0: 매장의 높은 선반에 놓여있는 이어폰 값을 물어볼 경우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여러분이나 점원 어느 쪽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물건을 가리킬 때는 명사에
5: あの를
0: 붙입니다. 이어폰은
5: 이어폰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3: すみません. あのイヤホンはいくらですか?
0: 관련 어휘 코너입니다. 오늘 대화 내용에 가격이 나왔는데요. 10까지는 전에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큰 숫자를 배울까요? 먼저 두 자릿수 숫자입니다. 20, 30 이렇게 10 단위를 늘릴 때는 숫자 2에서 9의 뒤에 10을 붙입니다. 이어서 세 자릿수 숫자입니다. 100은
5: 100입니다.
0: 100 단위를 늘려서 말하는 것도 2에서 9의 뒤에 100을 붙이면 되죠. 그런데 발음이 바뀌는 숫자도 있어요. 300은
5: 300,
0: 600은
5: 600,
0: 800은
5: 800이라고
0: 합니다. 그리고 1000은
5: 1000입니다.
0: 이 경우에도 발음이 바뀌는 숫자가 있는데요. 3000은
5: 3000,
0: 8000은
5: 8000이
0: 됩니다. 숫자를 말할 때는 큰 단위부터 순서대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1234는
5: 1234이
0: 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탁상ありますね. すごいでしょ? これはサラサラヘア。 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 へえ、 いくらですか? セールって書いてある。 聞いてみよう。 すみません。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4: 9900円です。
2: え? 高すぎます。
1: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돈에 대해 알려드리죠.
0: 일본의 지폐는 1000엔짜리, 2000엔짜리, 5000엔짜리, 만엔짜리 네 종류가 있습니다.
1: 네, 일본에서는 너덜너덜한 지폐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0: 네, 일본 은행이 훼손된 지폐를 재빨리 회수해서 폐기 처분하고 깨끗한 지폐로 교환하기 때문이죠. 사용 빈도가 많은 1000엔 지폐와 5000엔 지폐는 1, 2년이 지나면 처분한다고 하네요.
1: 네, 일본 사람들은 깨끗한 지폐를 좋아하는군요.
0: 네. 결혼식 등의 축의금을 낼 경우에는 새 지폐를 전용 봉투에 넣어서 건네는 것이 매너죠.
1: 네, 기분 좋겠어요.
0: 네, 동전은 1엔, 5엔, 10엔, 50엔, 100엔, 500엔 6종류입니다. 1엔과 5엔 동전은 자동 판매기에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주의하세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